0: 大娘，你没事吧？啊！我怎么感觉到胸口很难受？哎呀，
1: 大娘，刚刚雨水漫过我们站的地方，是不是我们走的时候你沾到水了？啊！
2: 糟了！啊！大娘好像被有毒的雨水沾到了。啊！
1: 这怎么办？
3: 娘。
4: 您现在怎么样啊？
5: 妈，哪里不舒服啊？
6: 我身上一阵子冷，一阵子热，我好像被火烧一样，胸口好难受，喘不过气来。
4: 娘，
6: 怎么办？
4: 现在只有师傅能救你，我们赶快去找师傅来，我背你。
1: 想走？
5: 妈，
4: 看来你们是有人受伤了，那恐怕是无法治疗了。哼，申公豹。 琵琶精，你们忘了我哪吒乾坤圈和混天绫的厉害了吗？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